0: 이미 잘 훈련한 것도 콜라를 북한에 저는 이미 약할 보도 매담 마무는 뭐 말라이 한 바에
1: 아 야삭 속 말라이케나 한 바.
0: 공가 함로든 가 함로든 이사 보고반 저도는 뭐 저도는 아 감 그런 그냥 당통 뭐 이미 잘어 아바르니랑 이런 식으로 아오 이미 약공노 이미 너기 뭐 그 수두부 돈은 약공노 꼭
1: 아
0: 꼭람 꼭 사원 아오 이미 성서를 준비해 신청 뭐죠 프로텍트 뭐는 프로텍트 사무 고무 마크를 사무 마크를 이제 그 사무 그냥 사무 마크 이제 뭐 좀 돼 가서 이제 그거 그는 마실리 바 그거 많이 부실리 바 가이차 바 가이도 거 뭐 가이차 마트도 뭐도 폴 폴이야 블리 비니스 보면 뭐 돈나는 거 럭나는 거 자 폴 번호 소모 번호 결제 복사 나시나는 거 하이디 바 뭐는 날씨가 뭐 어떡하죠? 가서 뭐 소매 말고 가서 너희들 나는 수득이 보는 날씨가 뭐 타냐 내까지 미리 보는 말은 이제 저 보사 한거 수득이 이또 나는 나 아버 비가 발이가 좀 좀이 아 이제 그 뭐라고 막 사토 막 보리카 보리 보리 보리 비에 파시냐 블레 에 파시냐 블레 다카 니나 파르 비니 소모 타페코 오늘 소모 나고 가고 뭐는 고리치면 뭐는 가함 크라이 Lamar Titan Binido Jobong Mister Babe Bono Samokam Samokama Lamato in Bono Nashini Bono Am Kotoka Kratos and Lono Go Somanango Somo Sapank Sape Kotok Sudigito Dojo to Tinano. Gazibono Samongo Successful Nandi Kaham Kaiko Mokai Kaham Gamo Tinai Bono Zate Kahamunan Bagabono Sabasu Kotoko Dikusu Ivano Sobdi Luni Displacement. 어느 사례에 뭐는 감 가지 있는 예군 사무 편향 그 도전하고 그 예군을 캐트라 보고 좀 자크리 가는 달라 자크리는 조건 또 거티니 안만한 거기에 불에 아버도 우리 서울까지 보트 불리 것도 불리 정비니 소모 정오 빈 아 발견해 보노 나심이 되는 도저 서울 서울까지 보는 나심도 그래 보노 자크리 만남래 예군도 사무 당을 예군이 뭐 전부 박사카니 박사카니 조건 또 거니 라프라 Labdo Pible, Abu Assas, some Palgase, Bono Assas, a Kitchia Kaiser, a call Alam Gula Panis and Kerse, Bini Kobania Kamu number. Shake the Guru Bengo, Nuntaka Gura, the picture of the Dekun, Rang London Kalbani, Bini Supine, Bitka Hamburg, Bini, and then this Samuel, Yakun Samusan, Doja Bosalboka. About Mister Boko, Colonel, Kaham Kaham. काम करके काम नहीं काम ये करे काम ये करे शायद ये चीज तो हम जो विभाग ने सामुंग दो जब बंग साहस ना हो गा बंग आ रोज ना सीन ना बंग निश्चित बाबू सामुंग तो ना हो है जी बा हाँ ये कुने सामुंग ना जिन्हों से उन लोग ना तो ना ना बुक बस मिला हो विभाग सामुंग ना बंग जो जो करके कुने सामुंग सक्षम या जोन दिख जो कुने सामुंग बंग ठंग ठंडी आ ना गो सुदर्शन करिशा साल गो सुदर्शन तोंगी या अब Samong kaksedin ya jekun samong tangani kaya doje nango sahul nungko sudu kita nango kaji bini pol bang na pol bintu din bagay ya ya isha pol bagay ni asok to dan bube bukata sakay dahil ta kaya ni so pol na ibutari na isha si bosi pol na ang sudu kita ni kol mo kaita na ni samong kaita na ni dahil to munin ma boro matel ni munin matel ni bini kol mo kaini nako samong kaini nako tini dahil to samong kaini Samu kaitan ini mister, bapa samu kaitan ini ini samu no kaham kait kaitan ini kaki ini pol pai ung barang ni. Samu kaitan kuno pol kerja karang. Jojo sol sebaji kuno samu samu. Jojo nangon suri bi tengah nangko. Ah bagi ni tu kuno tu no koyo. Jepu tu samu tu nene jojo nangon suri bi tengah nangko. Kaji ni je saksi ni samu no kau kaham kerja di jojo suri ni. Suri bi tengah nangri. Aduh dan ni kau ni mata kau ni hamba ikon bade jatuh.
1: Ah, belakin hamba. Aw, kakolok ni fan belak ini juga. Jengje sahfanu kelain ni thangka inke, kalokui samu kelain ni nango. Kebangku kelai bania kelain ni thangka inke, jengnuko, sini borok tu pawa bania kaham kelai manja. Tapi fanu buihai kelai sukses ungui manja ku kucuk. Kebangku kelai, tapi inke sini kisah. Kabara. Aun bagino jeung obah

0: 生心里比心过生卡落来呀。嗯，心里比心过卡落个落个来，那个叫么生打听到，飞罗罗米汤过带过。
1: 嗯。
0: 这米线这三毛我看见你，三那你懂么你？生阿婆三里么呀？阿婆外甥，卡落个那个叫三里么呀？阿婆外甥，啥子生么呀？我带过。
1: 嗯嗯嗯。
0: 生大伯伯还有一个，心里。地巴서도받地巴서로금받을증거방마시니낭의동마로승만원의동마로마야로응의증거방마사문가이동라요매남도오보이브카바이사문가이동라요시아바승아로농자고거방마시니승바이증노아보개병의칼록라야칼록라야보승아로개병몽만에승바이증노개병의아보마이양의탕어다제제만원이동만이제사목농약하고제신이만타이너성만원이동만이아부는마이양의성태부시드라이탕어이게아부성부지는낭마이제성보자가고칼로그이동안아신이나하르모바로동안아힌디오가시가하오동인디자가폴미타호다야마하이이게지금아부부지타이제신이자프레젠시션어신이칼로그남이반달래보고마이겐바승매담 actually 자라탕세블라인연도코니코승정제자가워승제타여던거
1: 흠
0: 이군우자가환호승가샤진이샵그레이진이가샤사나니군우고그레이라이츠그레이진이피아바승게롱라이자라고누구신이바가이가방만호저도는바가냐소만해가장피아바승누구진이바이케그레이만이야승이제간지워제대소제하세요동어좀잡아걸어서많이동어승태많이야이거무슨말이블라인드그때정도이게어자가로승칼로그냐이원수기아보무지위삼막하는발벌써제프로모트마가니지뭐바로차린가요앞으로무슨뭐칼로그마바이뭐거방마뭐조바클라이이게아바하이조바야제뭐생바이따메와라이불라이아바하이조바야제보제저계롱라자동어제아보동어라마동어아보바뇨뭐응고카자소바클라이게조바클라이만비신티보부스스트러글카자포스트클라이게뭐부스지칼로카게부스지아로마네비니아보가샤세그리파이징에하바비니가샤하마록몽승가방마스릉타이동어다그러니까뭐바이타고뭐삭세스봉하조이봉하이도바면다그신이비신거바하뇨승제거는사몽여가봤으니이제난의정말많다이로서산뭐제거는사몽가요탕모증수강하만을록나나고칸을록나나고응살자산이마에가이하반년이거기야산의증삼피나이산의산의마에가증살담삼피나이에디바
1: 응
0: 살의여만이야가증살담한한삼피나이그살담못한것만이야가증아부하이게권유니어제만이야가산의동안한가이아바하자그러니까승아바하냐승칼아카바이테그래그러니까승다우테게자바니죠카이즈고바하냐승거방마사이만가어저라고타나이노바코토로승거방마로만록바이나이승거방마이망동마니아바바이탕마이야로바록바이나이볼라이거방마타쿵부후니목티로클라이마니앙노카수들미데로노르고노쿠나에아바스케바이테하스카이바타아바그바이갈랑마캬제이망동만이야보바이퓨서티낭사람만동만이그방마로반바간개분이자르수방동만이파스타록시동록수개방놈바이캬보포라바간수
1: 가없다
0: 이게승어저라라고승카로비동하바이나이응야하는야이어어하이뱀사로니아오하이바간오카라면야하는승어로하바이승우슬로타야다이고그게승아부노디개보카라카이다북바이차바아니저라감파이나이는요인것같다인것은도관바이장바라죠해브로한여성제프로로승어승하프로그램부카바이나이우슬루이탕어메람근데우슬루이탕어코록사바롱낭룩하뭐그방마바니죠하냐는바게사이톡하뭐뿌려오카드니클라이자해브로하루왕니클라이자하루왕니클라이자아브로아보응이야마네파이자게는바이보라프그리자로승우다
1: 흠
0: 흠흠아버는보레뭐하냐하이뿌리쩔때리는사람도가고디핀도가는사람도가이게아버바이몽이야다고했다빠이타고다뭐파니자생태가자고가이게뭐네버기밥마버마니기밥그리자비는바가이뭐목사목사크라이상어이게뭐카바이마그래아버바이뭐빠이타고조이

피아노로 SMS 그런 허리만어 SMS 가이로만어 9402169965 한여하이 샤피로 9402169965 어자간으로 SMS 님 비싱 띠 너랑 니 가나나 무중만이 이르자 모르는 시허리 시라이 시라이

않고 거니까 너는 뭐 벨레벨레게 그나디기니요 그나나 무슨 말이 이르자 먹노 저라워. 아우 테너로 띄운 카이동오 101.6 메가하르스 FM 전토.

0: FM 우진도
1: 안녕하세요. 남수고 근해정래 카방니 따코부코가 대마리기 징청노 FM 우진도 완지로 1.6MHz죠. 대어저라 동안 롤리다 카니리자몽 반다워 카니리자몽 반다워 안오롱니 SMS니 비싱티 코이허자 코벅자 그르자 무럭하승 근해정래만이 빌레 카나토 그르자몽 어저라워 대부 너럭보 너럭하게나 SMS니 비싱티브 코이허디 Aunaro SMS ni bising tu inarong ni recamong narong ni kanana musung mani recamong rong no sihor di 94021699965 hanya hai sabiro 94021699965 on number o naroka narong ni kanana musung mani recamong rong no naroka SMS ni bising tu koi hore mano o te recamong sira sira ke narok sihor di bu singar ni recamong kananai Albiniaglo Hanohae Hakuis Panda, Radio Quiz Panda, Jing Hablene, Biniaglo Narokni, Hamjak Majini Katoma, Baita Fazing Hanohae, Sikla Hayong Panda.

아우 하가이세 꼭도 파이도모니 피아타가 탄가 승승동네 마니 지니 바로타니 아이 하야케 바인 지니 인디아니 플랙 하 내셔널 플랙 오브노 아샤보 디자인 카이 아비니 몽타모노록 샤이만 칸가 그랑허디 2326253 꼭도 그 넘버로 테샤허디 어저라 아 너록 도모노 샤이만이 동칸가 파디가세 꼭도 헬로 Hello. Hello. Pia bakarang kanawi manya.

Hello，Hello，Hello，hello? Hello? Hello? 아, 피아바 한여 하이 아담모 뭔가 거랑세 그나 허리 만야 아니 거랑 뭐 그나이 대동 샤만리야 꼭둑래 그런 게 동거 피아 거랑 그나야 응게 동거 그런 허딩게 한여 하이 사이쪽디 카카요 꼭둑 많이 당하는 Hello. Hello. Hello. 하녀 하이 거랑 크나 허리 만야? 꼭두 그람으로 바이동어 피아 그런 것이 만야 이 동화 담아보. Hello. Hello. 하녀 하이 코랑 아니 코랑 바카나 호르이 데동 샤이만디아 피아바 안 카이 콜르 콜 리시브 카요 피아바 코랑세 카나 호르 양이 동카 Hello. 승승이 동래마니 지니 바로타니 내셔널 플래그 노 아제 스남나 예바케바 디자인 카냐니 몽 꼭두고 라무람 파이냐 동어 피아바 그런 거뇨 마니양이 동가 헬로

파릭 담독 담포루 쟁자가는 슈간도 에카데미오 아버지의 노력이 함정마치니 카동마 반다워 카다토 카나토 흐르자몽으로 승카나라에는 저라기샤니 비싱고파노